그러니까 왜 잠에 좀 매 좀 하시라 나의 나래 앞에 무게 보자 좀 매 좀 하시라 나래 나래 앞에 무게 보자 좀 매 좀 하시라 지나 따라야 비바게로 모야 바좀 빈소 마시라 지나 따라야 비바게로 모야 바좀 빈소 마시라 빼지다 주마이라 야자세지소 마시라 빼지다 주마이라 야자세지소 마시라